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16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선상 강수대가 잇따라 발생해 기록적인 호우가 내린 치바현에서는 지금까지 9명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치바현에서는 지난 13일 저녁 이후 선상 강수대가 잇따라 발생해 기록적인 호우가 내렸습니다. 치바시에서는 평년 8월 한 달분의 약 3배의 비가 12시간 만에 내렸습니다. 치바현과 경찰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치바현 내에서 9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지금까지 치바현 집계에 따르면 주택 피해는 전파가 1채, 반파가 23채, 일부 파손이 49채였습니다. 침수 피해는 마루 위와 마루 아래를 포함하면 1087채에 달합니다. 마루 위 침수는 18개 지자체에서 597채, 마루 아래 침수는 17개 지자체에서 490채에 달합니다. 치바현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정한 대피소에는 15일 오후 1시 반 현재 463명이 대피해 있습니다. 치바현 내 정전은 15일까지 모두 복구됐으나 폭우로 인한 도로 붕괴와 수도관 파손으로 치바시 미도리구에서는 약 50가구에서 단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치바현과 치바시에 따르면 현내에서는 약 1200대의 침수 차량이 거리에 방치돼 있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는 외에 방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 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나온 견인차 요청에 대응하고 있으나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치바시 미도리구에 있는 견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차량 회사에는 15일까지 견인 차량 요청이 200건 이상에 달했으나 현장으로 향하는 길에도 차량이 방치돼 있어 현장에 도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1: 종전의 날인 15일 코이즈미 방위상 등 다카이치 내각의 각료 4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참배를 보류하고 자민당의 스즈키 간사장을 통해 당 총재 자격으로 사비로 공물비를 복납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야스쿠니 신사의 다카이치 수상이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사비로 공물비를 복납하고 일부 각료가 참배한 데 대해 15일 오후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추조 총괄 공사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복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하는 등의 행위를 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며 이는 양국 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야스쿠니 신사에 다카이치 수상이 당 총재 자격으로 사비로 공물비를 복납하고 일부 각료가 참배한 데 대해 담화를 발표하고 일본의 움직임을 엄중히 비난한다며 이미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0: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식 축사에서 일한 관계에 대해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지혜를 모아 우리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해 양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15일 서울 시내에서 열린 기념식 축사에서 일한 관계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활발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신뢰의 기반을 다져왔다며 앞으로도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지혜를 모아 우리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해 양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한일 관계의 역사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함께 열고자 했던 노력들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조선과 관련해서는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인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대화 재개를 호소했습니다.
1: 북조선 매체는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기념일에 맞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해 양국은 재차 결속을 확인했습니다. 15일자 북조선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14일자로 푸틴 대통령은 북조선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일치시키고 있다고 강조해 연대를 더한층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김 총비서는 14일 구소련군의 공헌을 기리는 탑을 부인과 딸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화환을 바치고 양국 간의 역사와 전통, 혈연의 유대는 친선협조관계의 근본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에 파병한 북조선은 모두 3만에서 5만 명을 추가 파병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는 가운데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기념일에 맞춰 재차 러시아와의 결속을 확인한 모양새입니다.
0: 일본의 신칸센 기술을 해외에서 처음으로 채택한 타이완 고속철도가 신칸센을 바탕으로 한 신형 차량을 도입하게 돼 그 첫 차량이 타이완에서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타이완 고속철도의 신형 차량이 15일 타이완 남부의 카오슝에 도착해 일본과 타이완 관계자 300명 이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크레인으로 항구에 하역됐습니다. 신형 차량은 히타치 제작소와 도시바 등의 콘소시엄이 144량의 차량을 약 1240억 엔에 수주해 신칸센 N700S를 바탕으로 제조됐습니다. 타이완의 요구에 맞춰 비상탈출용 창과 대형 짐을 놓을 수 있는 선반이 추가됐습니다. 타이완 고속철도는 일본의 신칸센 기술을 해외에서 처음으로 채택해 2007년에 운행을 시작했으며 신칸센 700개의 차량을 바탕으로 한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신형 차량을 도입한 것은 운행을 시작한 이래 처음입니다. 기념식에서 천스카이 교통부장이 이 신형 차량은 향후 20년 타이완의 산업과 도시의 발전을 상징한다고 느꼈다며 타이완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신형 차량은 향후 현지에서 안전성과 쾌적성 등을 확인하는 시험을 거친 뒤 기존 차량과 함께 이르면 2027년 7월에 영업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 남자농구 일본 대표팀에 복귀한 하치무라 루이 선수가 약 2년 만에 대표팀 실전 경기인 한국 대표팀과의 평가전에 출전해 팀 최다인 22득점으로 승리에 공헌했습니다. 남자농구 일본 대표팀은 이달 말 열리는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앞두고 도쿄에서 합숙을 실시하고 있는데 15일 밤에는 한국 대표팀과 평가전을 가졌습니다. 이번 합숙부터 대표팀에 복귀한 미국 프로농구 NBA의 로스앤젤레스 클리퍼스의 하치무라 선수는 파리올림픽 이후 약 2년 만인 대표팀 실전 경기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하치무라 선수는 경기 시작 직후에 팀의 첫 슛을 넣어 선제점을 가져왔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3점 슛을 성공시켜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그 후에도 공격의 중심으로서 득점을 거듭했고 팀에서 두 번째로 긴 23분여 동안 출전해 3점 슛 3개를 포함해 팀 최다인 22득점을 올리며 대표팀을 이끌었습니다. 경기는 일본 대표팀이 88대 68로 이겼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예선전인 월드컵에 출전권을 놓고 이달 말부터 아시아 2차 예선의 결전을 시작합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2: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3: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절반이 다 왔네요. 오늘도 파이팅!
2: 오늘은 제24과 못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3: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좋아하는 가이토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줬는데요. 일본의 전형적인 아침밥인 것 같네요.
2: 그럼 제24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4: 이타다키마스.
5: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6: これ生卵ですか?
5: はい。すみません。
6: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4: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6: 納豆大好きです。
2: 내용을확인할까요
3: 식탁에차려진아침식사를앞에두고가이도와탐이밥먹기전에인사말을합니다
7: 이ただきます
2: 잘먹겠습니다
3: 식탁위에놓여있는집주인로봇하루상이말합니다
5: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2: 일본음식은건강에좋아요
3: 탐이하루상에게묻습니다
6: これ 生卵ですか
2: 이거날계란이에요
3: 하루상이대답합니다
5: 하이
2: 네
3: 탐이죄송스럽다는듯이이렇게말합니다
6: すみません
2: 미안해요
6: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2: 저날계란은못먹어요
3: 가이토가말합니다
4: そう
2: 그래
4: じゃあ納豆もダメ
2: 그럼納豆도못먹어
3: 탐이기쁜듯이말합니다
6: 納豆大好きです
2: 納豆아주좋아해요納豆는대두콩을발효시킨음식인데요끈적끈적하고독특한냄새가나기때문에못먹는사람도있을거예요
3: 네그런데탐은納豆를좋아하는군요사실은저도納豆를좋아해요
2: 네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7: いただきます。
5: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6: これ、生卵ですか？
5: はい。
6: すみません。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4: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6: 納豆、大好きです。
2: 오늘의중요표현은날개라는못먹어요
6: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2: 이걸배우면싫어하는것이나못먹는것을말할수있게됩니다먼저중요표현의뜻을확인할까요
8: 生卵
2: 는날개란

0: 주스, 커피 같은 걸 먹는 사람도 많죠.
1: 호텔이나 여관에서는 어떤 아침 식사가 나올까요?
0: 여관에서는 주로 일본 음식이 나오고요. 호텔에서는 대부분 일본 음식이나 양식 중에서 고를 수 있죠. 또는 뷔페 형식으로 일본 음식이나 양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1: 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건 아주 좋지요. 저도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먹어보고 싶네요.